0: 빙고
1: 빙고
0: 한창 손에
1: 한창 손에
0: 비창 심아
1: 비창 심아
0: 헌질 두지 들어간 분아 저싱도가 분명하다
1: 분명하라
0: 이어도 사나
1: 이어도 사나
0: 쳐라 쳐라
1: 쳐라 쳐라
0: 한목지어
1: 한목지어
0: 어서나 가자
1: 어서나 가자
0: 이어도 사나

0: 헌적겨서
1: 전적겨서
0: 앞을 사자
1: 앞을 사자
0: 이어도 사나
1: 이어도 사나
0: 가민가고
1: 가민가고
0: 말면 말지 초신을 신고 시집을 가리 이어도 사나
1: 이어도 사나
0: 쳐라 쳐라
1: 쳐라 쳐라
0: 잘도 한다
1: 잘도 한다
0: 이어도 사나
1: 이어도 사나
0: 요네 산천
1: 부러지면
0: 산을 곧디 고둔 남이 없을 사냐
1: 없을 사냐
0: 요네 홀모
1: 부러지면
0: 부산항고에 철도병화
1: 철도병화
0: 없을 서냐
1: 없을 서냐
0: 유변들에 끊어지면 부산항고에 남중전이
1: 남중전이
0: 없을 서냐
1: 없을 서냐
0: 이어도 사나
1: 이어도 사나
0: 쳐라 쳐라
1: 쳐라 쳐라
0: 넘어야 간다
1: 넘어야 간다